0: 내야 잡았을 거와 웃어가 신나는 너무나 나카테네제 모카가 웃어가 로요 라디오 온디 쿠모요
1: 우리 왕자
2: 락자
0: 투자니 웨스
1: 신나는 너무나 나카테네제 모카가